0: 남식 하던
1: 미 너도
0: 아이오 돈도
1: 걸려 놓고
0: 나
1: 사이 안 나오면 내가 이제
0: 아이오 사이
1: 무슨 말이야
0: 엄마 말 안 듣겠
1: 예전에 야만 또 괜히 예민하러 뭐라 놓고
0: 나
1: 삼네 삼네 삼네 뭐 하는 어른 소리 아니 있어
2: 내 마음이 뭐라이 웃도 إن في قلب ولا في بعد أنا بحب وراعي وده إن كان في قلب ولا في بعد أنا بحب وراعي وده